5월 29일 6.19국제 아동절을 맞이해 조당이 부석이며 시당이 서기, 시범구 당삽위원회 서기인 림소림이 우리시 부분적 교정에 진입해 소년 아동들을 위문하고 명절 문안과 아름다운 축복을 보냈으며 광범한 교사와 소년 아동 3.19군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성주의 포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며 교육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교육 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소년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관심을 돌려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힘써 잘 운영해야 합니다. 림서림은 선으로 시 제5유치원 제2실험소학교에서 교실 배치와 아동 활동 구역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리상 신념 교육을 잘 풀어주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과 교육의 전 과정에 융합시켜 학생들이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덕을 쌓고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임무를 참답게 시달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과정을 설치하며 교수 방법을 혁신해 끊임없이 교수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양호한 기풍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교원들의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해 평범한 교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며 인재를 양성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학교 급식 구매, 운송, 저장, 가공 제작 등 전사슬 감독 관리를 강화해 재료 출처를 추적할 수 있고 안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범한 사생들의 음식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교정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수호하고 책임 사슬을 바싹 조이며 전방위적으로 위험 우한 조사 정돈을 강화해 소년 아동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김호, 요림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변경 문화 관광 상업무역 질적 향상 대상인 총 투자가 8,500만 원에 달하는 훈춘시 3구 개거리 주제 상업거리 개조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구 개거리 주제 상업거리 개조 대상은 해후 훈춘 해산물거리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길림성 환우 계향음식유한 회사에서 투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내 건축 면적은 5,500평방미터, 야외 플래시 거리구역 면적은 4,500평방미터에 달하며 해산물 상업무역, 음식 소비, 가공 체험, 왕홍 휴식 등을 일체화한 대형 해산물 문화 관광 종합체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 동부가 변경선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체험이 가장 훌륭하며 품목이 가장 고전한 킹크랩 주제 해산물 문화 관광 종합체로 될 것입니다. 목전까지 이미 주체 밀폐 공사, 실내 수도 전기 및 난방 도관 부설, 실내 소방 개조, 급수 배수 및 오수관망 연결 등 기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훈춘 해산물거리 업태 승격, 공간 확장을 효과적으로 추동해 류동 인구와 관광객들을 가일층 결집시키고 상권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훈춘 해산물 문화 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의 훈춘시 당위 시정부에서는 학교 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교정 전속 혜민 프로젝트를 가동해 해마다 400만 원의 재정 특별 자금을 투입해 전시 재학생들에게 매일 무료로 요구르트 한 잔씩 제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여 학교 급식이 단순히 배불리 먹는 수준을 넘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게 먹으며 건강하게 먹는 새로운 단계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제6소학교에 들어서니 휴식 시간에 학생 대표들이 식당 3.19군으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 각 학급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춘시 당위 시정부는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새겨져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전시 각 학교의 식당 조리실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일꾼들은 통일된 작업복 차림으로 마스크, 장갑, 위생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후 식재료 가공, 조리 등 표준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조금씩 조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기초상에서 식당에서는 지혜 감독관리 모식을 실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QR 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방 조리 상황, 식재료 가공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교 급식 제작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이 조작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외에 학교 식당의 환경도 승격됐습니다. 학교 식품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자 훈촌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 체계를 건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간부들이 앞장서 학교 동반 식사 제도를 시달하고 있으며 교육국 지도부 성원들은 학교 간 교차 동반 식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음식의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시설 등을 다각도로 감독하고 정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6.1 국제 아동절을 맞이해 훈천 방천 풍경구에서는 특별 혜민 복리 활동을 출시해 가족 나들이에 조력하고 아이들이 초여름 변경의 풍경 속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풍경구의 통지에 따르면 이번 아동절 특별 복리 활동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로 6.1 아동절 전후 3일간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만 14세 이하 어린이는 풍경구 입장권 무료 정책을 향수할 수 있으며 7원의 셔틀버스 비용만 지불하면 입장해 관광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질서는 전개를 보장하고도 풍경구에서는 관련 관광 세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료 입장 어린이는 입장 시 3일권의 신분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신분증, 호구부 등 유효 증권을 휴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혜민 정책은 지역 제한이 없이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어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족 관광 소비를 가열층 활성화하고 동심이 가득하고 편안한 명절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변경 자연 풍경과 인문 풍정을 갖추고 있어 단거리 가족 나들이 자연 체험에 적합한 양질의 목적지입니다. 초여름철에는 기후가 쾌적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가족 휴식과 관광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문명하게 유람하고 풍경구의 각항 규정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생태 환경과 공공시설을 자각적으로 보호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관광의 전 과정에 어린이를 세심하게 돌보고 시시각각 아이들의 출행 안전에 관심을 돌려 위험 행위를 두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한 관광 환경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훈촌 와스터크 활락섬이 5월 30일에 개장합니다. 올해 수상 세계는 기초시설, 경관 환경, 놀이시설 및 부대 봉사를 가열층 승격했으며, 동시에 초특가 조기 예매권 혜택을 출시해 평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장 전속 혜택을 제공하고 시원한 여름에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훈촌 와스터크 활락섬 수상 세계에서 3일꾼들이 개장 준비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직원 양성, 설비 점검 및 전면적인 청소를 거친 뒤 현재 수상 세계는 전방위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갖추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즐거운 물놀이 체험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에서는 일전에 택시 운전사 직업 도덕 및 안전 전문 양성을 조직 전개해 운전사 대우의 전반 자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전국 문명 도시를 건설하는 데 튼튼한 교통 봉사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양성은 훈촌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훈촌시 교통운수 종합행정집법대대 등 관련 부문의 3일꾼을 초청해
타메체 교수와 사례 분석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직업 도덕 규범과 안전 운영 지식을 체계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 밖에 양성은 또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의탁해 영상 자료, 학습 문서 등 과정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사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자주적으로 편리하게 학습 복습하면서 양성 성과를 공고히 하도록 했습니다. 양성의 시료를 확보하고자 훈촌시 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 대대에서는 양성을 완료한 후에 일상 감독 검사 기재를 건립해 정기적으로 운전사의 봉사 품질과 안전 운영 상황에 대한 검사 평가를 진행하고 직업 도덕과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숙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6일국제아동절을맞이해조당위부서기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긴림소림이우리시부분적교정에신입해소년아동들을위문하고명절문안과아름다운축복을보냈으며광범한교사와아동삽일꾼들에게진심어린감사를표했습니다珲春시3구개거리주제상업거리개조대상이질서있게추진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29일6일국제아동절을맞이해조당위부서기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삽위원회서긴림소림이우리시부분적교정에신입해소년아동들을위문하고명절문안과아름다운축복을보냈으며광범한교사와소년아동삽일꾼들에게진심어린감사를표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교육에관한습근평정책의중요론述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성주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교육사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고교육자원배치를지속적으로최소화하며소년아동의건전한성장에관심을돌려인민이만족하는교육을힘써잘운영해야합니다림서림은선으로시제5유치원제2실험소학교에서교실배치와아동활동구역등상황을현지에서살펴보고나서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리상신념교육을잘풀어주고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학교운영과교육의전과정에융합시켜학생들이정확한세계관인생관가치관을수립하도록인도해야합니다덕을쌓고인재를육성하는근본임무를참답게시달하고과학적이고합리하게과정을설치하며교수방법을혁신해끊임없이교수질을향상해야합니다교원을존중하고교육을중시하는양호한기풍을지속적으로조성하고교원들의권익을더욱잘보장해평범한교원들이헌신적으로일하며인재를양성하도록격려해야합니다식품안전단계를바싹조이고학교급식구매운송저장가공제작등전사슬감독관리를강화해재료출처를추적할수있고안전을통제할수있도록함으로써평범한사생들의음식안전을견결히수호해야합니다교정안전최저선을견결히수호하고책임사슬을바싹조이며전방위적으로위험우한조사정돈을강화해소년아동들이안전하고질서있는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전력을다해야합니다김호요림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중점적으로구축하고있는변경문화관광상업무역질적향상대상인총투자가8500만원에달하는珲春시3구개거리주제상업거리개조대상이질서있게추진되고있습니다3구개거리주제상업거리개조대상은해후珲春해산물거리북쪽에위치해있으며길림성환우계향음식유한회사에서투자건설하고있습니다그중실내건축면적은5500평방미터야외플래시거리구역면적은4500평방미터에달하며해산물상업무역음식소비가공체험왕홍휴식등을일체화한대형해산물문화관광종합체를구축하게됩니다이는앞으로중국동부가변경선에서규모가가장크고체험이가장훌륭하며품목이가장고전한킹크랩주제해산물문화관광종합체로될것입니다목전까지이미주체밀폐공사실내수도전기및난방도관부설실내소방개조급수배수및오수관망연결등기초공사를완료했습니다대상이건설되면珲春해산물거리옵태승교공간확장을효과적으로추동해류동인구와관광객들을가열층결집시키고상권경제활력을불러일으키며珲春해산물문화관광특색브랜드를지속적으로빛내게될것입니다다음소식입니다올해珲春시당위시정부에서는학교급식의안전영양품질향상에초점을맞추어학교급식전문정돈행동을전면적으로전개하고 교정 전속 해민 프로젝트를 가동해 해마다 400만 원의 재정 특별 자금을 투입해 전시 재학생들에게 매일 무료로 요구르트 한 잔씩 제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여 학교 급식이 단순히 배불리 먹는 수준을 넘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게 먹으며 건강하게 먹는 새로운 단계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육소학교에 들어서니 휴식 시간에 학생 대표들이 식당 삼률꾼으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 각 학급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촌시 당위 시정부는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새겨져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전시 각 학교의 식당 조리실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일꾼들은 통일된 작업복 차림으로 마스크, 장갑, 위생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후 식재료 가공, 조리 등 표준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조금씩 조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상에서 식당에서는 지혜 감독관리 모식을 실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주방 조리 상황, 식재료 가공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교 급식 제작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외에 학교 식당의 환경도 승격됐습니다. 학교 식품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자 훈촌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 체계를 건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간부들이 앞장서 학교 동반 식사 제도를 시달하고 있으며 교육국 지도부 성원들은 학교 간 교차 동반 식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표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음식의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절 등을 다각도로 감독하고 정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6.1 국제 아동절을 맞이해 훈천 방천 풍경구에서는 특별 해민 복리 활동을 출시해 가족 나들이에 조력하고 아이들이 초여름 변경의 풍경 속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풍경구의 통지에 따르면 이번 아동절 특별 복리 활동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로 6.1 아동절 전후 3일간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만 14세 이하 어린이는 풍경구 입장권 무료 정책을 향수할 수 있으며 7원의 셔틀버스 비용만 지불하면 입장해 관광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질서는 전개를 보장하고도 풍경구에서는 관련 관광 세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료 입장 어린이는 입장 시 삼일꾼의 신분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신분증, 호구부 등 유효 증권을 휴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해민 정책은 지역 제한이 없이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어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족 관광 소비를 가열층 활성화하고 동심이 가득하고 편안한 명절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훈촌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변경 자연 풍경과 이문 풍경을 갖추고 있어 단거리 가족 나들이 자연 체험에 적합한 양질의 목적지입니다. 초여름철에는 기후가 쾌적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가족 휴식과 관광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문명하게 유람하고 풍경구의 각항 규정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생태 환경과 공공시설을 자각적으로 보호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관광의 전 과정에 어린이를 세심하게 돌보고 시시각각 아이들의 출향 안전에 관심을 돌려 위험 행위를 두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한 관광 환경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훈촌 와스터크 활락섬이 5월 30일에 개장합니다. 올해 수상 3개는 기초시설, 경관환경, 놀이시설 및 부대 봉사를 가열층 승격했으며 동시에 초특가 조기 예매권 혜택을 출시해 평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장 전속 혜택을 제공하고 시원한 여름에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훈촌 와스터크 활락섬 수상 3개에서 3일꾼들이 개장 준비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직원 양성, 설비 점검 및 전면적인 청소를 거친 뒤 현재 수상 3개는 전방위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갖추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즐거운 물놀이 체험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에서는 일전에 택시 운전사 직업 도덕 및 안전 전문 양성을 조직 전개해 운전사 대우의 전반 사실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전국 문명 도시를 건설하는 데 튼튼한 교통 봉사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양성은 훈촌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훈촌시 교통운수 종합행정집법대대 등 관련 부문의 3일군을 초청해 다 매체 교수와 사례 분석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직업 도덕 규범과 안전 운영 지식을 체계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 밖에 양성은 또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의탁해 영상 자료, 학습 문서 등 과정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사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자주적으로 편리하게 학습 복습하면서 양성 성과를 공고히 하도록 했습니다. 양성의 시료를 확보하고자 훈촌시 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에서는 양성을 완료한 후에 일상 감독 검사 기재를 건립해 정기적으로 운전사의 봉사 품질과 안전 운영 상황에 대한 검사 평가를 진행하고 직업 도덕과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숙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종대대상진척상황전문회보회의가소집됐습니다길림성과학기술조력향천지능전문가혼춘봉사행활동이거행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그일의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의사회로종대대상진척상황전문회보회의가소집됐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근평청석위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회보청취시에한종료연설정신을깊이있게관찰해야합니다연변발전의단계적특징을정확하게파악하고대상우선리념을확고부동하게견제하며사로를혁신해애로사항을해소하고여러조치를병행해난관을극복하며연변발전의전반국민에관계되는중대대상을서둘러착공하고신속하게추진해경제의고품질발전을주동하고연변의도약과초월을다그치는데에너지를부여해야합니다회의에서도나시왕창현안도현동문시당위주요책임자와조정부관련부문주요책임자가연길공항이전건설왕청전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안도대사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도나타라하양수에너지저장발전소도나목당강철도장백산생태관광전용선호림장춘천연가스관연길지선도나시그린수소메타놀복합생산도나시200메가와트에너지저장발전소연변석현쌍록아시티라등급섬유소성격개조등연변발전의전반국면에영향을미치는10개종대대상의최신진척상황을회보했습니다이종대대상들은기반시설청정에너지정밀화학공업문화관광등분야를포함하며현재대상초기작업이전반적으로순조롭게진척되고있는가운데일부대상은이미획기적인진척을이룩했습니다이대상들이잇따라착지하고가속화됨에따라우리조는산업구조를갈층최적화하고기반시설의단점을보완하며민생복지를증진하는데강력한동력을주입하게됩니다회보를청취하는기간호가복은대상진척상황을일일이물어보고존재하는문제에대해여러사람들과상의하고연구판단하면서함께해결책을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종대대상은유효투자를확대하고경제성장을견인하는강력한엔진이며산업발전을촉진하고발전지속력을증강하는중요한버팀목이며민생단점을보완하고대중의삶의질을높이는객관적요구입니다도약초월을다그쳐실현하고선진지역과의격차를줄일수있는희망은대상에있고관건은대상에있습니다각현시각부문은종대대상전주경제와사회발전에대한중대한의의를깊이인식하고연변의장원한발전에관계되는높이에서서대상을계획하고추진하며대상건설을제약하는난점과걸림돌을틀어주고신속하게

0: 통합 분석해 문제점을 정확히 찾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법을 조속히 내놓아 중대 대상 건설이 전면적으로 기세를 올리고 속도를 높여 건설되며 속히 모양새를 갖추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전담 추진을 견제해야 합니다. 일 대상, 일 전담, 다 부문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행하고 대상을 가능한 다그쳐 추진하며 상급 부문과의 소통, 연결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해 수석 처리, 용지 보장, 용자 수요 등 관건적인 문제를 협의, 연구, 판단해 절차마다 전문 역량이 감독할 수 있고 모든 임무가 구체적인 인원에 시달되도록 확보하면서 전담의 빠른 추진으로 대상의 속도 향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대상 선도 단위의 주요 책임자들은 주동적으로 앞장서 조율을 하고 전단 과정을 추적 감독 처리하며 지연 절차에 대해 정돈 개조 후 감독 처리 해소 관리를 실시하고 대상 허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철거, 림지 징수 등 사업을 병행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국가가 내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는 정책 혜택기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일련의 수자원망, 도시 지하배관망, 신형 전력망, 물류망, 연산력망, 차시대 통신망 등 중대 기반시설 대상을 서둘러 계획 비축하며 대상 론중을 엄격히 하고 대상 성숙도를 힘써 제고해 대상의 순조로운 신청, 성공적인 착지를 확보하고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뒷심을 비축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조직서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관련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일전에 길림성 과학기술 조력 향촌지능 전문가 훈춘 봉사향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밀화 생활화적인 과학기술 봉사를 통해 지방 향촌 산업의 질적 향상, 민생 봉사 증효에 강력한 과학기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활동에서 성급 농업 전문가들은 훈춘시 고기소 양식 산업 발전 현황에 입각해 고기소 양식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둘러싸고 현장 전문 기술 양성을 전개해 비식량 사료의 고기소 양식 응용, 고기소 주요 전염병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성급 의료 전문가 팀은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 편민 의무 진찰 봉사를 전개하고 노인들에게 흔한 만성 질환, 골관절 질환, 일상 건강 관리 등 문제에 비추어 맞춤형 진료 건의와 건강 지도를 제공해 초민들이 집문 앞에서 성급의 양질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가팀은 또 현지 여러 고기소 양식장을 찾아 1대1 방식으로 양식 우환을 점검하고 양식 과정에서 부딪히는 기술 병목, 전염병 예방 통제, 사료 이용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현장에서 과학적인 시정 방안과 최적화 재고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지능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성급 전문가 자원과의 상시와 접목을 전개하며 기술 지지에 의탁해 특색 산업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기층 민생 봉사를 최적화함으로써 향촌 전면 지능, 고품질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조력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1 국제 아동절을 맞이해 훈춘시 각 유치원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형식이 다양한 경축 활동을 분분히 조직 전개해 아이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5월 29일 훈춘시 제1유치원에서는 6.1절 경축 친자 운동회를 개최해 아이들이 유희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운동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을 증강하도록 해 의지 품질과 신체 자질의 전면적인 향상을 촉진했습니다. 이날 훈춘시 제2유치원에서도 제8기 친자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운동으로 신체와 정신을 강하게 꿈을 좇는 새로운 로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운동을 즐기고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훈촌시 제7유치원의 진자동락 활력비양운동회에서 아이와 학부모들은 취미, 계수 등 여러 특색 항목에 참여해 전반 과정에서 친자 간의 호흡, 배합, 협력 능력을 고험했습니다. 훈촌시 제9유치원의 동심으로 종화 레이 전승, 6.1절 경축 주제 문예 회보 공연이 정체롭게 상연됐습니다. 공연에서는 전통 레이와 6.1절 즐거움을 융합시켜 동심과 문화 운치가 넘치는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나물은 녹색 천연 식재료라는 인식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산에 올라 산나물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나물은 신선한 만큼 위험도 숨어 있는데 일부 독성 야생 식물은 식용 산나물과 외형이 매우 비슷해 잘못 채집하고 식용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훈촌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광범한 군중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맹목적으로 산나물을 채집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직접 캔 산나물이야말로 가장 자연적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용 가능한 산나물이라 해도 바로 안심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 예방 전문가는 채집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세척, 조리와 식용 방법 역시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훈촌시 일부 뒷골목과 주민 서구역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무단 적지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생 사각지대 정돈도 미흡해 주거 환경과 도시 면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뒷골목 및 서구역의 건물 사각지대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 잡동사니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고 녹화대 곳곳에는 비닐봉지, 음료수병 등 백색 쓰레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는 장식 건축 쓰레기까지 쌓여 있었고 벽돌 모래가 모질싸게 방치된 채 장기간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모기와 해충 번식,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동시에 화재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부분적 구역에서는 환경 미화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 책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쓰레기 적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은 문명도시의 직관적인 바탕색입니다. 옛 시민들에게 생활 쓰레기를 규범적으로 버리고 잡동사니를 함부로 던지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관련 책임 단위에서는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와 취약구역에 대한 순찰 청소 력도를 높여 적취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상시와 환경 정돈을 전개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문명하고 질서 있는 도시 주거 환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2: 樵夫高彦平当着韩金虎的面练了一套绝艺，最后拿出个绝招来，把手一张，闹了半天攥着赞缨。赞缨是哪来的？叫韩金虎头盔上的。他觉得面前一晃，闹了半天，这高彦平把这赞缨给他摘下来。韩金虎一见是大惊失色，汗珠子淌下来，真高人也。韩金虎可没服过人，这回是心服口服，外带佩服。心说这么个打柴的，他怎么这么大能呢？不是化妆改扮，其实啊，他没猜对。 这个高艳平就是个打柴的，